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바라키 현 히타치 오미야시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은 30일 정부가 요청한 문안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사 실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 따르면 계획 작성 등 약 1개월 뒤를 목표로 조사를 개시하며 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정도에 걸쳐 화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 씨에서는 문안 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 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와 협력해 주민에게 설명해 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0: 멕시코 구지방인 에이메현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의 이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한국 청주를 잇는 전기편이 19구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습니다. 에이메어는 30일 한국의 LCC,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년 1월 2일부터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 청주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주 3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연에 따르면 청주와 19구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3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1: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의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1: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 카이토도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카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 씨는 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카?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 授業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카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카?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곰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을 食べに行く
0: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
0: 로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카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카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8: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8: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베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5: する
0: 의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8: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8: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토요일은 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 토요일, 카이토도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7: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7: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9: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8: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8: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8: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8: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8: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바라키 현 히타치 오미야시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은 30일 정부가 요청한 문안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사 실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 따르면 계획 작성 등 약 1개월 뒤를 목표로 조사를 개시하며 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정도에 걸쳐 화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시에서는 문안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와 협력해 주민에게 설명회 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0: 19구 지방인 에이메현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의 이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한국 청주를 잇는 전기편이 19구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습니다. 에이메어는 30일 한국의 LCC,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년 1월 2일부터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 청주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주 3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어에 따르면 청주와 19구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3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1: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의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1: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잔네, 자, 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이쇼니 이키마센까?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이쇼니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이키마센은
0: 동사 가다,
5: 이크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까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센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이키마센까? 이쇼니 이키마센까?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0: 곰방은 오늘 밤,
5: 이쇼니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을 타베니 이크
0: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이크,
0: 가다를
5: 이키마센까?
0: 로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이이ですね. 이키마쇼.
1: 좋아요. 갑시다.
5: 이이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이키마쇼
0: 는
5: 이크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카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카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오스루 바베큐오스루
0: 동사
5: 스루의
0: 마스형은
5: 시마스 시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8: 민나데 바베큐오 시마센까? 민나데 바베큐오 시마센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너요비와 쳤또
5: 쳤또
0: 는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쳤또
0: 라고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너요비와 쳤또
0: 는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토요일은 좋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 토요일, 카이토と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9: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 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바라키 현 히타치 오미야시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은 30일 정부가 요청한 문안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사 실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 따르면 계획 작성 등 약 1개월 뒤를 목표로 조사를 개시하며 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정도에 걸쳐 화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 씨에서는 문안 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 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발전 환경정비기구와 협력해 주민에게 설명해 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0: 19구 지방인 에이메현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의 이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한국 청주를 잇는 전기편이 19구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습니다. 에이메어는 30일 한국의 LCC,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년 1월 2일부터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 청주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주 3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어에 따르면 청주와 19구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3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1: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의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1: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토요일은
0: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8: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 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0: 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Service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 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0: 재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 씨에서는 문안 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발전 환경정비기구와 협력해 주민에게 설명해가 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1: 시코쿠 지방인 에이메현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의 이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한국 청주를 잇는 전기편이 시코쿠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습니다. 에이메어는 30일 한국의 LCC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년 1월 2일부터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 청주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주 3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어에 따르면 청주와 시코쿠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세 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0: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1: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0: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마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아,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1: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 가이토도 닌자 박물관에 行きます.
1: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0: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 씨는 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1: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0: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카?
1: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0: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아, 도요비와 쪼또
1: 아, 토요일은 좀...
0: 탐도?
3: 私も 授業가 아리마스.
1: 저도 수업이 있어요.
0: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1: 아쉽네.
4: 자, 2人で 行こう.
1: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2人で行こう。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이쇼니 이키마센카?
1: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이쇼니는
1: 같이 라는 뜻이죠.
5: 이키마센은
1: 동사 가다,
5: 이크의
1: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까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1: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1: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1: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 一緒に 고飯을 食べに 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 一緒に 고飯을 食べに 行きませんか?
0: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1: 곰방은 오늘 밤,
5: 이쇼니는
1: 같이,
5: 고항은
1: 밥,
5: 고항오 타베니 이크
1: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이크,
1: 가다를
5: 이키마센까?
1: 로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이이데스네, 이키마쇼.
0: 좋아요, 갑시다.
5: 이이데스네
1: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의
1: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1: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고항오 타베니 이키마센까? 이쇼니 고항오 타베니 이키마센까? 곰방 이쇼니 고항오 타베니 이키마센까?
2: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입니다.
1: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오스루. 바베큐오스루.
1: 동사
5: 스루의
1: 마스형은
5: 시마스. 시마스.
1: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2: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
1: 는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좋도
1: 라고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토요일비와 좋도
1: 는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2: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토요일비와좋또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ガイド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2人で行こう。
2: 마이크と一緒に 팝컬처.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1: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2: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1: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2: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1: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2: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 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바라키 현 히타치 오미야시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은 30일 정부가 요청한 문안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사 실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 따르면 계획 작성 등 약 1개월 뒤를 목표로 조사를 개시하며 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정도에 걸쳐 화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 씨에서는 문안 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 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와 협력해 주민에게 설명해 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0: 19구 지방인 에이메현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의 이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한국 청주를 잇는 전기편이 19구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습니다. 에이메어는 30일 한국의 LCC,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년 1월 2일부터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 청주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주 3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어에 따르면 청주와 19구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3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1: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의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1: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2: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 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바라키 현 히타치 오미야시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은 30일 정부가 요청한 문안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사 실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 따르면 계획 작성 등 약 1개월 뒤를 목표로 조사를 개시하며 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정도에 걸쳐 화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시에서는 문안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와 협력해 주민에게 설명해 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0: 19구 지방인 에이메현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의 이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한국 청주를 잇는 전기편이 19구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습니다. 에이메어는 30일 한국의 LCC,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년 1월 2일부터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 청주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주 3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어에 따르면 청주와 19구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3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1: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의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1: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 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飯은
0: 밥,
5: 고飯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카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카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5: する
0: 의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7: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6: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マ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바라키 현 히타치 오미야시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은 30일 정부가 요청한 문안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사 실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 따르면 계획 작성 등 약 1개월 뒤를 목표로 조사를 개시하며 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정도에 걸쳐 화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 씨에서는 문안 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 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와 협력해

0: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연에 따르면 청주와 19구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쓰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3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1: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0: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1: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0: 今晩은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
0: 라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
0: 로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의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카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카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みんなで입니다.
0: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바베큐를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土曜日はちょっと
0: 는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
0: 라고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는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6: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9: 마이크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체류 허가에 관한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주지시키는 등 원활한 이행을 도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창구에서는 6,000엔, 온라인으로는 5,500엔이었던 체류 자격의 변경 등에 드는 수수료를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는 창구 온라인 모두 1만 엔, 1년은 창구에서 3만 3천 엔, 온라인에서는 2만 7천 엔, 5년 이상은 창구에서 7만 5천 엔, 온라인에서는 6만 5천 엔 등이 됩니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수속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일부가 감액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의 심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1일 개정돼 수입 요건을 판단할 때 세대 연 수입이 일본인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30일 밤 건국 77주년 축하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통일에 재차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해당하는 국경절을 앞두고 9월 30일 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행사가 열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했습니다.

0: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독립파로 간주하는 타이완의 라이칭더 정권을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재차 타이완 통일에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외교에 대해서는 변동과 혼란이 교착하는 세계에 보다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평화적인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방위에 관한 최신 기술 전시회가 30일부터 도쿄 도내에서 시작돼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이 다수 출품됐습니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30일부터 시작된 방위에 관한 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사가 참가했고 그 절반이 드론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바는 수상한 드론을 그물을 사용해 잡는 드론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장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상대가 드론을 날렸는지 등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의 방위 신사업 확대 추진부의 노노야 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드론에 대한 대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위 산업을 성장 전략의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0: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 선정과 관련해 이바라키 현 히타치 오미야시 스즈키 사다유키 시장은 30일 정부가 요청한 문안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조사 실시 주체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에 따르면 계획 작성 등 약 1개월 뒤를 목표로 조사를 개시하며 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2년 정도에 걸쳐 화산과 단층의 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문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조사 대상인 히타치 오미야 씨는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히타치 오미야 씨에서는 문안 조사 수용 결정 전까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지에서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즈키 시장이 문안 조사가 시작된 후 정부와 원자력발전 환경정비기구와 협력해 주민에게 설명해 갈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1: 19구 지방인 에이메현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의 이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한국 청주를 잇는 전기편이 19구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습니다. 에이메현은 30일 한국의 LCC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내년 1월 2일부터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 청주를 잇는 정기 항공편을 주 3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메현에 따르면 청주와 19구 지방을 연결하는 정기편이 운항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마츠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편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서울편, 부산편과 함께 세 개의 노선이 됩니다. 또 이번 정기편 취항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약 12억 9천만 엔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이메현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에이메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현지 쇼핑몰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거나 SNS나 여행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갈 방침입니다.
0: 도쿄 시부야에서 58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온 백화점 세이부 시부야점이 9월 30일 폐점했습니다. 최첨단 문화와 유행을 전파하는 거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폐점으로 시부야에서 대형 백화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은 1968년에 개업해 수많은 해외 고급 브랜드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또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의 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문화나 유행을 전파하는 시부야 거리의 심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가장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967억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업시설과의 경쟁 격화와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확대 등으로 작년도 매출은 대략 400억 엔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집권자 측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이부 시부야점 측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부득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1: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문제 없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미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 대화의 긍정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0: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이 부상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성명을 통해 북조선이 지뢰 매설 등 요새화를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 이쇼니 이키마센까?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와타시모 주교가 아리마스.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잔네.
0: 아쉽네.
4: 자, 2人で 이코.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곰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을 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에 마쇼 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6: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6: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8: 마이크도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